얘들아 내 소리 들래? 나라의 것이 시마트 바보같더라 소트리탄 바꿔. 가지 그럼 수능 전 대학 가서는 저희 볼게 들어로 수능 두개 들이 힌디 버전 프로테스 별피엘레 아니타 탈루아르